아무나니 간체만 무과 나사마와키 베만나나 와크마니아 틸링아 유즈라타 즈라타 유모라타 무라타 마카사헤 간예레 마주사니 조카레 라프부테 유타코 시티지테 유타자

초대초문체위이주요호노하위초마자네노하바초가마자네노하바초디가치테이꾸라고노니마시코카기도하나하부비니마시노타이꾸치노하다비초디가니마시에

아무 나니 간체마 무과 나 사마와 키베마나나 과크 마니아 틸링아 유즈라타 즈라타 요몰라타 몰라타 마카사헤 간예레 마주사니 조칼레 랍부데 유타코 시티지테 유타자